0: 고소군 하신세요. 고소군 하신세요. 고소군 하신세요.
1: You're listening to WHRW Binghamton.